0: 하고 전에 그때서도 워만이
1: 1317 Jonathan Court, Apartment D, David. 1317 Jonathan Court, Apartment D, David.